0: 분식이 동안 바 신타 더당이 마당다.
1: 이 라베스 꿀라마다 오자 모는 사인스비 안카탐비바 오자레티에나 안카탐비오나 안카 마탐크라 아이 메랑다 오자웨람비 아데게 코기 파더기 마마나바 마탐주다 디에스피시 암탕이 디에스피니홈 샤몽오웨나말레미 코이 파더게 티나바 마나 깐나 하이나 아이시 폴리시 오요웨나 베락 부르사트나 튜닝거 튜닝데 이젠 토레 다 받으네나 아세이 밤드레나 데디 아이 아이케 도로자데게시.

0: 와이드 그라이어구나. 아이고, 꼭 토크리네.
1: 신기역을 봐봐.
0: 오, 오신 할부디, 사무들에게 신기 입박시부니까, 마시, 마품시, 머리 동안, 동안, 마민 돈을 내. 나 그릴래도 쇼다냐.
1: 야오이 바봉.
0: 아주, 다 해로우나 바봉 따게.
1: 패시픽 오신, 애틀란틱 오신,
0: 좀이,
1: 인디안 오신, 아두가, 아틱 오신.
0: 좀해, 좀해. 오신 할부디, 아쪼부 신기 입박 사무들어 보니까, 마시부니, 하여도 스피어 해리베세. 아시군 바 이신기 입박 아시부 바랏기 롤다 마하사가르 하니 수강니까 아두나 패시픽 오신부 프라산타 마하사가르 애틀란틱 오신부나 애틀란틱 마하사가르 하니 아둠 까위 인디안 오신나 까이 까위 바랏 마하사가르 아두가 아르틱 오신부나 아르틱 마하사가르 하니 아둠 강나래까
1: 아두 바바 아쪼바 히 자하스쿰 마수 루빠 야오야 하이 야암 루자니 코드디야
0: 야암 루르자니 야암 루르자니
1: 사무들기 뭐 펑코디 막 로이먹 루브 마나브라
0: 마나브티 마나다 비자니다 두부 가람바나 과일이 루브노 하브도이 부카우 토크레네
2: 예 마사다 딱비리니 하이르가 꼭 토크레 하이지 부카이노
0: 아두 마마이 비면서 강나디 가람 다 하려구나 두미는 레레가 아이게 소비 예매가 노크 처음부디야
2: 호이 아이 하이게세 붕어 예고이 Prasanta Mahasagar Hairiba Pacific Ocean Sinanya Kwaidigi Sauba Amadi Kwaidigi Luba Mapam Nibunga Isingi Imaidi Mapam Kudingda Samnabanina Chapmanaiko Aduganya Aikuina Leiba Male Masigi Kwaidigi Nemba Mapamsea Samudragi Ising Imaya Sini Haina Lauraganya Leiba Kankalgi Saruki Awang Basune Ole Aduga Karigumba Matamda Manipurgi Lai mai gi awang besi on gi na hai da ba di

마탕다 모두와 도움받는 세링바 하이스남 로미스나 석바 마다미시 간비럭바 SMS 아니 택나제 아한바다 가이라왕캠 마닝레카이드기 루왕템 도움바 닝올 부스바 토이비 푸니마 휘캅 마카레카이드기 통그람 링질 마이라바 랑둠다기 강아밤 고빈드로 마디 가이삼팟 아헤밤레카이드기 강점 티비숄 아니 수바 SMS 타비라클밤 유이싱나 공부다기 가난발라 공부할랄밤 뉴델리다기 지롬 비몰 와행 코문다기 유남 케소 이나우마차 샤르마 남볼다기 단안조이 강아밤 바몬레카이드기 빅토리아 아리밤 휘레임레카이드기 소로지니 조두리 사구반다기 산데이라니 당점 하우레이비다기 전전닝 토사 사구망다기 나우림 기타마디 radio tabiripa singa punna tamina chake haidina tabiripani nungaina tamina si

0: 호텐지 로션게 더부가 파르같이 아무라이도 마치 이게 한우가 지나네 헝덕시나 빼빼 흥 나이나 좀 엄마가 리짜이 엄마가 이차이 엄마가 링아 엄마가 하이 야로이 도리 해 동나
1: 하이 사두물 올로는 루타 토라이 나 시디 까나암다 락트라브로 운항이 호텐지 부
0: 라메이부 미수레 로실라게 도로미바 나 시디 이쁘나 라스타리
1: 이히 이쁘 꼭 눈이 낭보
0: 에 아복다 아복가오바디 가시오하이데 이쁘다 뭐 이쁘가오다나
1: 바분고 바분고 이쁘고바 이기야 사오비니 나 복다디 아복고 가시오가이데 마디 한우비니 에이티가다 하이티기
0: 이쁘보 예 바분보 자히게야 하진크라게
1: 올리 마르푸 얌드리 개노
0: 얌드리 자히 어흠 마리디 힝바야리 바보
1: 비스누 비스누 자히 어흠 마리야
0: 부치제 땀방암 바나테다 바보 세 자라이자리 꾸이네 힝닝이 브로
1: 아이디 자히 양케 흠푸디 힝키에네 칼리 허짱치디 세이 뿌라 핀니
0: 삼디
1: 삼디가 랑상마니 아도 아까 자락 바꾼 몸매 떠오르 이에
0: 믿게야가디 파리고 봐봐
1: 야가 수한 무신도래 루팔리신 봉부상
0: 이마비마
1: 야래 에이네 칼리브 토름도 빵톡파이 밤에 아이 아이 쿤이 마나 묵까니 하이디게
0: 마 하이디
1: 에라 마 하이디 마따 우레이비
0: 오 니네기 와시
1: 마기 와당 하이리 가리 하이라
0: 마디까 쇼 하이디다 빵놓던우이 그야 토차대다 바보
1: 소룩들이도 야람이 컹
0: 나 사이다수 시다 아보가 자탕 미나람바니 까리 와리 노디 컹디 빵놓던우이 아할라니도 바봉기 마람다 와리 사바말이
1: 마찐 마나 와리 사다누가 나가 사루니 아이기 마람다 모이비니
0: 아이나 항바다디 야암나 ngāuba 한우바 아마기 와리니 하이네
1: 오아도 에르디 아이기 나트레 어왕래 까이기 깔린자오기 오이니
0: 강대다 바보 에코이 레이카게 한 카라세 몬다야 암누아이나 힝이
1: 아누나부 한 하이레다나 아이디 안데고 세히 머푸기 미아이 찰락바다 나이 바쁜치니 아코이 니니 마타울레비도 아에 까오누고 아이디 와까오
0: 아독 파바 아복레리 누카이 다우라게 바보 아복디 암나 수파이 마삭수 레이카이시다 마군비 레이테
1: 아이빠
0: 라이릭 라이수 왓빠수나테 낭토럭빠 와시나 따바누하이리바 마군수 야암나 레이바니야 복시
1: 나보 파이 아이야이 아이나 농마땅 카나나보 호나바시 카나바 방데 마기 말알마 아이 나시 바보다 부족남데 아누들 루리디
0: 까리노 루리시 보바보
1: 마타울레이비다 이와 칼리창타루 바하이타리
0: 헤라 바보 마두카야나테 사동만디다 아이세 작통우도이니 태행해 바보 시다중가야
1: 아도 와리도
0: 아다 패종 군자 까오바 한우람자 아마출라이도 아싸이다 기타 투나 장자 호우라게 다이또
1: 까나노니에 능 하리도 부칼린정네토
0: 마니 바보 마하 파락니
1: 까리야 까리 파락니 아이 틱톡에
0: 마기 와보 마코이니네 돌아이키다바다기 조이론 파론 빵앙등앙이니다
1: 낭원다라 하이샤
0: 앵원다수 네네마타올라이비다수 아마다수 게안타바와나테다
1: 세세 자기비차 통도론세로 마빤시다 인학당 파먹기게
0: 자기비차 디아자레 바붕 바붕기 미훈마타두가 미음카나루니코 아이디 이파파칼리다 바붕
1: 아이 마기 이랑인게
0: 아이장자레 바붕 오 바붕 아세 탕 맞아 아마 빠이 하이브니고 예비 하이브니지
1: 마기 탕 무슨 아이 온다 깨덕덕아 아무튼 다 압도 딴단 빠이
2: 하이 토라이야 하이 아이 라이시 우브라 하이 자 아무튼 탁히겐 하이 와리수 사가다 벌라인 하이
3: 야 고맘 디네자 미싱샤
1: 가나다 워럼도 러위십오
3: 예 산하 공랑시대 딸이었더나
1: 예
3: 까리노 아두다 이뚝뚝 타립두나 하
1: 뚝타발라이께 아이나 까나부키 이젠 뚝타게다 우리 봐
3: 이씨 콘지다 레칸디다 콘자
1: 콘지디 삿디나니
3: 아무샤나
1: 까리밤이 까리밤이 깔린자
3: 아제 아이디 난막 하이디 칸보 칼루데 라이까 아이시다 콰이뜨기 깐바시 아이웨라 메네 후직대 좀 칼루보다
1: 마두도 뭐 칼람마땅가 합질루
3: 아
1: 낭원나기 헤나 깐바소 라이람바야
3: 어 마두니 마두니 아이나 코딱시다 장갱동맨 님님
1: 예 시다디 가미닝아 미암라이 아 라북다 낭뜸자 시다나
3: 아 예 아이시
1: Oh, no, no. Come on. Understand.
3: Oh, my God. Don't not that.
1: Shoot. Shoot. Open the link.
3: I sentiment. My eyes are a canico.
1: Kill, bro. Danger.
3: Yeah. I do what? Lao, la book says, hey, follow me.
1: Yeah. Why not? Come on. Come on.
3: A carino town, not to live here. Muna, Munara.
1: Head the Satan.
3: Satan.
1: Satan.
3: Yeah, yay. Yay, loud. Loud, loud, loud, loud, loud, mount how. Hey. Hey. Nikon hey, Musna.
1: Curry.
3: Ah, the light, if she. Mato, Mato, like being a train.
1: Mato, like being. Nanke, you get heaven. Mato, like being.
3: I say, Amusna. Nung, labu to lay them. Matau lebi si aina una una lay tokit na ibu soit na waro kitare. Minit maga tara de pawin da ram kiga. Anang labuk ta lerong ko. Ha? Cien di sena dabi.
1: Nang ngai le le kai si.
3: Hai hai. Matau lebi.

0: 따투러 있는 뭐 빵근네 와칸 문나칼로 깡린자와 예시야 독탕의 빅뱀 미나디에네비엠마 라이벅 레이터벅이 미나시라는 우비벅이 와니네 있는 뭐
1: 아씨 호띠인지다 마 시리와리세 차라곰지다 마모
0: 예
1: 아이 하이쇼이나데 아두가 미인 우라가 판자데다
0: 예라 나띠 호띠엔 간범했다 모이래 까나수 라루에버 강나 홍두록반이다 에세세세 맞다 우리 비기 맞당시야 이비에 만낭 낭 마목이 맞띵지 아무데디 떠오가이더게 낭보 아이기세 타모이 시행나 이제라 민해명오다
1: 아이나부디 하이펠 깡라바니
0: 아
1: 니네디 빵녹대노이 파기 둠다실래이 초이드라바라네 친이네 마모
0: 예 나 한두 쉐 안겨 거기 롱판다 에이 아이 비디엥라 미네
1: 힘아
0: 하 하이펫 야닌 먹기 먹었니 마이토? 눈미토아 타모이 가이버 카르파이 눈미토아 힘둔바 야이나 마기도 하이펫 뭐 마이토입니다
1: 나 할라북다 할마통 혹다바 아니 긴나티네 하이두나 까이다오리다 아이디 호텐이 와리다 하바다 북까지 탈라보니 라이카이 시나마루올라마
0: 파기 파기다기 까이노 야오키 바이두니다 세이 아이디 몽나오이나 사나시 하이브니 낭아 무시나이시 까야디마 통샤키드라 긴네 헥다 까 라오니 틸럭바이 와니네
1: 맵비 마모디
0: 아이쇼 까위 반다비기 와니 야 반도 빨라맵디 만 미두다 마 반타우랑 로이라
1: 아다이디 까다오르바
0: 아이시 나히다리
1: 예
0: 이마이비 마따랑 짜따나 라우리두다 네 밤다라 마대디 마쇼 바컷보이 까리보아 마기 파이오 마시도 샤에 대체 세가이가 이와니
1: 아두다이디 아둠 눈치나래
0: 망원다 가다라가 꼬나라가 아둠 락민나래다나
1: 자자니
0: 에이 아까나디 아세 포인트 락시
1: 사둠 판비오세 마모 레이카이기 할라마 오이나 리엠나 힝바도 원톡나 파자이다고 카라 리엠나 힝도 피우바 마모
0: 아이 아들이 아들이 아제 아이나 밤미엔다 레엠나 밤바 낭 니네 마타울레이 비나 하 아제 하간판기 아제 이나 피베티엠바 바꼬에 코미에르가 히다 에 할락바 하 야 아이 망원다네 라우콩도로 잉답나 징렘나
1: 레이카이게 한싱세 카리노네네 마타울레이 이다 하이크레 아이디 짜나나 콤바다 와레다
0: 까나까나노네 마통국다바
1: 마망 레이카이기 마미트 쿠펫 카페토바 아할 망곤 자우니도
0: 아에 파르크니
1: 아두가 마카 레이카이기 쿠누투나바 이판 꼬레이 수야오리
0: 쿠펫 쫑람자로이마
1: 아두다기디 나우리엠 레이카이기 망아이 니크파 이푸토 만추 항발렙테
0: 하이 마도카라니코 응? 카라 섹션다비 야드레타 토레이 마두나 로이랍다
1: 카나나 로이 자루가노다 nahan kinna thile i nahita halli haidu su yauri anam kan khraba hanida
0: hai ke amu senara ne hairi phiba
1: hoi hoi angak pani hairi sini
0: ma gi nu pi aduk phabi thambali ka lairi du a kai dauri ai ka
1: o hanu thang da ngaura iba ngaura iba
0: mi wa ngang na na che kana pon na ti che ja ja ja cha gi paisa che ja ja ai ma tam si yadre bi ma nang mamo shop am yaw ru gadam ni ai nang ge yaw sikhan ga da pa ma lei ni ne ai ai a te gi te ma wa lo ru nu go ai ni la ai wa ri ten ten ji
1: a bok tham ba li ka ni ne ka dai sa lu ri sa no
0: ai ai ai ai bi ma ai tham ba li ka
1: ta da
0: ai ai sha tha ko la i bu ra de nang ba
2: दुकान दने मरु मरांग खजिकतम गेंजरु पनी दादा चाम तंग थक्सिरा हाइदन ने चंगजरक पनी तथोले नंग चा दुगु लैरी ब्रन है
1: सायानी माबो आइ सा लके
0: ला ला ला आ से न खोइ न कम दउरी बा नुंगाई रिदना
2: होय नुंगाई जरी हाइ तारे दादा
0: हाय अमुसना दुबु करी करी नो ताईदा
2: नहान मी खनरुई हाये मानंग मी हाय दादा अमदो नाही बुताई हाय
0: अमदो आइनी
2: हायमा दादरो
0: पिंबु पिंगरेना आइना शे मुंगना कि लवम तंग ताकबी हेतन खनमनी 가다이다 예 나루온다기 나두온다 까야하디 끝나 바락다락 그래 에이. 헤이 뭐아주 메인이냐
2: 어 독보야 하이두니다 다다
0: 아이 아이 야, 마카라 빅멀리 고 얌쩍 살루 고 다 말리까 마싱깡이 아 커날랑나루 놓고
2: 파니 다다 다 토레이 난 자두와 물론 칼리브로 호이 아무런 칼바니 마보 서울에 서울에
0: 예예예예 아이디 까우 까우이 이젠기 싸기 빼사세 나 붕비라 마게
2: 아 야니다 다다 그래서 눈 비싸기
0: 아이 아이 더게 아이 더게 아이 저저 아이 아이 더 나이 아이 저저저 나 마보기 빼사세 아이 저저저저
2: 이 마보기 니체 록저러 로이에 마보
0: 아이 록저 야로 야이 아이 기디 러우라까 낭낭낭 제일이 코 낭낭낭
2: 다다 거기 필요이시 낙찰라 어머니도
0: 나는 먹이 필요이 돌아나
2: 호이 다다
0: 야 누이 세냐 까이노네 야 꾸이라 어 다 좀 바람만이
2: 오 아이쇼 칼리바니 네 다다
0: 아이 아무스나 필요이 라키나
2: 오오 아스미 스미 다다 아 아이 닝싱에 다다 기시 이산 오빠 아마타니고
0: 아 아마타니 이모도 타박다 위다나
2: 호이 타바 저거다 위에나 다세
0: 에 이산 오빠 두수 뿐나 꽈터 달라이그라 강드레이비마 미로나가 레이탑시다 아이제 한닥시 와칼라마숨 좀 칼리바
2: 아이슈 다다 이산 오빠수 이모수네 뿐나 딜리다 타박다 우리에
0: 아
2: 이산 오피두나 네 한닥 홍키바두
0: 아야 호이냐 호이냐 아이 틴바 야위네 시 미슈누포르도 원킵도 나트로
2: 마니 마니 다다 로이나 람나 크레다
0: 강디다 마담자 까립 디핵 낭하우디 에 파먹어 파먹어 아이 야우라게 야우라
2: 다 토레야 난자도 까도 오르기 이마보 마눙도 위네 파마세 장비로 오 아이 토럭바 딸라바
3: 헤이 가리기노 낭나 아부 오무고위 이마부 오무고위 하
1: 치 뭐라시도 판비오 나부 아 이쁘네 바분고 이쁘고라노 하이리 아두다 아이나 민고시 자나 할라바
3: 파레 파레 까다이 까다이 사도
1: 나부
3: 가리기노 아둑 문네 얘기도 뭐
1: 낭치 파자 크레다 이마부
3: 하 아이부 아이부 파자 버렸냐
1: 하지 이보 이마보 누구마다 사오버수 우디 가나가 진다 뽀다나버수 다디 잔두원두가 눈치이바는 에미
3: 난 망아이리 이마보 부타가 삐리바
1: 아스 아이 탄다나 때다 이마보 미 로이나 망나 타갈리다 인도원래 하오수 니네 입에 똥비 코이디 이마보 옥다 소리
4: 호텔 치고 돈 올라버려 다 돌래야
1: 바보 레예 레예 폭절하라게
3: 난 바보 말이 라라 토시
1: 나이코 이마보 그래도 민네 판비오 바봉나 망착바도 문나 답이오 그리 그리 하예도 아이 탄다 토끼 이마보
4: 아이 사레이리 브로낭보
1: 사레이리에 바보
4: 사시나 마루나 띠다 아이 아마도 아마도
1: 아 아마도 하이디 이마보 프로
4: 고전티다 아이 워로우겐고
1: 아이 부바바마
4: 헤라 마도레비
1: 오오 마로비노 바봉 아이 딘한 바봉나 파기다우리보이 닝우레
4: 파기이나디니다 도레 아이기세 워로우디나디 빈디 빈디 아도 마노부까리 하이리기
1: 아이네 이마보 기숨칼리바
4: 나 마봉은 수야래 마기빨리 슬라우리 나 마봉나 무해나라오이
1: 아두다 아루바 마디레리바
4: 거리노 루리샤 사나하는 사시로
1: 사나라이리 이마보 레이나 레이나디 네네 마타올라이비나 빠 하이질라 빵엉거니 하이바 타자디다 바보
4: 아두 월거나 나 마봉두 카이나 크글로리다나
1: 원톡버니 원톡나수 핑크레다고 바봉채
4: 아이디 마이니 마탐망한 마야디 아이나 새끼 간크럽을 남비다 레이런바 퉁바두 니 남태부다바 나토
1: 아씨 바보 크라칸타기시다 한우 당시다
4: 마하바로 닝싱우 니게야 시키 란다버기 마이 빡빡 닝부 닝아바 통다버 홍나디 강우

0: 라한드리바디 이마봉이 이마봉나 가이나 당다 조이 오이가다바 말이다.
1: 나마우 기와 이칸드레 아이기디네 링드르바 반담니 따톨라이
0: 바부아 팡링바 뽀트가 망키바 뽀트가세 마군왕이 미오이바나 라이리바 뽀트기 마군디 라이토이 하이앵꼬나 팡링바수 팡다 아라이바수 망키 바봉기 뿐치도 이항항오라디 와니다고
1: 따톨라이 아이 기리 기리 다 이세 싱나벌 레이백이니 깔린적으로 마타울레 비이다시 자리하고 파우타레 아이 미하트니만 그리고만 마타울레 비가 깔린적으로 핵통나 크라바 아이 미하트니 아이 수시도키니 마시마디 소이드럽니
0: 톡번이다고 까리노 바봉봉 아우르브
1: 한우부 숨멍멍해 한우박이 숨멍란게 알라이 가위가노 아이 이살레 이살레
0: 바봉지 한우라바네 자크라브라 아야 오크레 이마보 어떡나 핑크레다고 아시부카리 라인은 사락번
2: 누가 아이들어 릴라 아닌해 릴라
0: 이마보 이마 카파브로 까리기 비누
2: 아이보 마시다 신타라 드는 보나 보니

0: ꯀꯅꯥ ꯂꯩꯒꯦ? ꯌꯨꯝ ꯁꯤꯕꯨ ꯀꯅꯥ ꯂꯩꯕꯒꯦ?
1: ꯀꯅꯥ ꯑꯣꯏꯔꯕꯅꯣ?
0: ꯑꯩꯅꯤ, ꯊꯣꯡ ꯁꯤ ꯑꯃꯨꯛꯇ ꯍꯥꯡꯉꯨ.
1: ꯀꯗꯣꯝꯗꯒꯤꯅꯣ?
0: ꯅꯠꯇꯦ, ꯅꯪꯅ ꯇꯧꯔꯤꯁꯤ ꯀꯔꯤꯅꯣ?
1: ꯑꯩꯅ ꯇꯧꯖꯔꯤꯕꯁꯤ ꯇꯤꯚꯤꯗꯅꯦ ꯔꯃꯥꯌꯣꯟ ꯌꯦꯡꯖꯔꯝꯕꯅꯤ. ꯉꯥꯏꯍꯥꯛꯇꯪ ꯄꯟꯊꯕꯤꯒꯗꯕ ꯑꯣꯏꯔꯗꯤ ꯐꯝꯐꯝꯁꯤꯗ ꯂꯦꯡꯁꯤꯟꯕꯤꯌꯨ.
0: ꯆꯠꯁꯤ, ꯊꯧꯔꯥꯡ ꯂꯣꯏꯁꯤꯜꯂꯨ.
1: ꯁꯪꯒꯣꯝ ꯁꯦꯝꯂꯛꯀꯦ, ꯋꯥꯔꯝꯃꯅꯤ. ꯏꯁꯤꯡꯁꯤ ꯍꯥꯟꯅ ꯈꯔ ꯊꯛꯆꯤꯟꯕꯤꯌꯨ.
0: ꯌꯥꯔꯦ, ꯑꯥꯗ ꯌꯨꯝꯗ ꯑꯣꯏꯅ ꯊꯛꯑꯒꯦ. ꯅꯨꯃꯤꯠ ꯇꯥꯗ꯭ꯔꯤꯉꯩꯁꯤꯗ ꯌꯧꯅꯕ ꯇꯧꯁꯤ.
1: ꯁꯤ ꯂꯐꯣꯏ ꯁꯦꯝ ꯑꯪꯒꯨꯔꯁꯦ ꯍꯥꯟꯅ ꯆꯥꯁꯤꯟꯕꯤꯌꯨ. ꯍꯛꯆꯥꯡꯗꯣ ꯃꯌꯦꯡ ꯇꯥꯅ ꯎꯔꯦ, ꯁꯦ ꯁꯦꯡꯅ ꯆꯥꯝꯊꯣꯛꯆꯔꯕꯅꯤ.
0: ꯍꯣꯏꯅꯤ, ꯆꯥꯒꯤꯅꯤ. ꯑꯗꯨ ꯆꯠꯅꯕ ꯊꯧꯔꯥꯡ ꯂꯣꯏꯁꯤꯜꯂꯨ ꯍꯥꯏꯕ. ꯑꯪꯒꯨꯔꯁꯤ ꯍꯣꯏ,
1: ꯁꯪꯒꯣꯝꯁꯤꯁꯨꯅꯦ ꯑꯐꯝꯕꯅꯤ. ꯇꯥꯗ ꯀꯥꯂꯦꯟꯖꯥꯎꯒ ꯃꯇꯧ ꯂꯩꯕꯤꯒꯅꯅꯦ ꯄꯣꯔꯛꯑꯝꯕꯅꯤ. ꯉꯁꯤꯁꯦ ꯃꯈꯣꯏꯁꯤꯗ ꯂꯥꯛꯑꯝꯃꯤ, ꯀꯨꯏꯗ꯭ꯔꯤꯌꯦ ꯍꯟꯈꯤꯕ. ꯑꯩꯈꯣꯏ ꯃꯌꯥꯝ ꯀꯔꯤ ꯀꯔꯤꯅꯣ ꯅꯣꯛꯄꯗ ꯁꯤꯗꯧꯏ. ꯇꯥꯗꯗꯨꯗꯤ ꯋꯥꯇꯥ ꯌꯥꯝ ꯅꯨꯡꯉꯥꯏꯅ.
0: ꯌꯥꯔꯦ, ꯑꯩ ꯀꯔꯤꯝꯇ ꯇꯥꯅꯤꯡꯗ꯭ꯔꯦ. ꯋꯥꯔꯤ ꯂꯤꯅꯤꯡꯕ ꯂꯩꯔꯁꯨ ꯑꯥꯗ ꯌꯨꯝꯗ ꯏꯪ ꯇꯞꯅ ꯇꯥꯔꯒꯦ. ꯆꯠꯁꯤ.
1: ꯀꯩꯗꯧꯔꯒꯦ ꯆꯥꯕ ꯂꯦꯞꯄꯕꯗꯤ? ꯈꯔ ꯆꯥꯁꯤꯟꯕꯤꯌꯨ, ꯍꯛꯆꯥꯡꯗꯣ ꯇꯦꯛꯈꯠꯅꯕ.
0: ꯌꯥꯔꯦ, ꯊꯣꯛꯑꯁꯤ ꯊꯝꯕꯥꯂꯤꯀꯥ.
1: ꯑꯩ ꯑꯉꯥꯡꯁꯤꯡꯗ ꯋꯥ ꯈꯖꯤꯛꯇꯪ ꯍꯥꯏꯖꯔꯝꯒꯦ.
0: ꯑꯣ, ꯁꯤꯗ ꯂꯥꯝꯕꯣꯏꯔꯦ. ꯉꯥꯏꯇꯥ, ꯉꯥꯏꯇꯥ.
1: ꯌꯥꯔꯦ ꯌꯥꯔꯦ, ꯑꯁ꯭ꯋꯥꯏ ꯐꯥꯎꯗꯪꯅꯦ, ꯉꯥꯍꯧ ꯉꯥꯍꯧ.
0: ꯑꯁ꯭ꯋꯥꯏ ꯐꯥꯎ ꯍꯥꯏꯗꯤ ꯀꯔꯤꯅꯣ?
1: ꯃꯁꯤꯒꯤ ꯇꯣꯔꯕꯥꯟ ꯑꯁꯤꯗꯅꯦ ꯂꯩꯀꯣꯜ ꯑꯃ ꯂꯩ, ꯑꯣꯟꯊꯣꯛꯅ ꯐꯖꯈ꯭ꯔꯕ ꯃꯐꯝꯗꯣ ꯇꯔꯨ ꯇꯅꯥꯅ ꯂꯩ. ꯉꯥꯏꯍꯥꯛꯇꯪ ꯄꯣꯊꯥꯔꯨꯈꯤꯁꯤ.
0: ꯃꯗꯨ ꯀꯣꯟꯅ ꯆꯥꯃꯔꯛ ꯌꯦꯡꯕ ꯌꯥꯏꯅꯤ. ꯑꯗꯨ ꯌꯨꯝ ꯌꯧꯕ ꯊꯦꯡꯈꯤꯅꯤ ꯍꯥꯏꯕꯅꯤ.
1: ꯆꯥꯃꯔꯛ ꯌꯦꯡꯅꯕ ꯃꯇꯝ ꯂꯩꯇ꯭ꯔꯦ, ꯃꯤꯀꯣꯛ ꯈꯔꯗꯪ ꯐꯝꯂꯒ ꯌꯥꯔꯦꯗ. ꯊꯦꯡꯒꯗꯕ ꯑꯣꯏꯔꯒꯅ ꯂꯦꯡꯕꯤꯒꯦ ꯍꯥꯏꯔꯒꯁꯨ.
0: ꯆꯠꯁꯤ ꯍꯥꯏꯕꯅꯤꯗ, ꯅꯪꯒꯤꯁꯤ ꯀꯔꯤꯅꯣ ꯑꯃ ꯍꯥꯏꯔꯛꯀꯗꯕ ꯃꯥꯜꯂꯤꯕꯣ? ꯑꯩ ꯇꯁꯦꯡꯅ ꯆꯤꯡꯅꯕ ꯐꯥꯎꯏ.
1: ꯁꯣꯝꯗꯅꯤ, ꯌꯧꯔꯦ ꯌꯧꯔꯦ. ꯃꯥꯡꯗ ꯎꯔꯤꯕ ꯁꯪꯅꯥ ꯈꯣꯡꯅꯥꯡ ꯑꯁꯤꯗꯒꯤ ꯍꯧꯔꯦ. ꯑꯩ ꯅꯍꯥꯟ ꯂꯩꯕꯥꯛ ꯄꯣꯛꯄ ꯅꯨꯃꯤꯠꯇꯅꯦ ꯂꯥꯛꯆꯔꯝꯃꯤ.
0: ꯀꯗꯥꯏꯗ? ꯑꯥ, ꯌꯨꯝꯗ.
1: ꯀꯩꯔꯣꯏ ꯂꯩꯀꯥꯏꯒꯤ ꯀꯨꯏꯅ ꯍꯤꯡꯃꯤꯟꯅꯔꯛꯄ ꯃꯌꯥꯝ ꯑꯗꯣ ꯑꯃꯨꯛꯇꯪ ꯎꯅꯔꯝꯕꯅ ꯆꯨꯝꯃꯤ ꯈꯟꯗꯨꯅꯅꯦ ꯂꯥꯛꯑꯝꯕꯅꯤ.
0: ꯑꯗꯨꯒ ꯇꯥꯛꯂꯝꯗꯅ ꯍꯜꯂꯕ?
1: ꯑꯦ, ꯑꯩ ꯆꯪꯉꯛꯑꯝꯃꯤ, ꯊꯣꯡꯅꯥꯎꯗ ꯌꯦꯡꯂꯝꯃꯤ. ꯌꯥꯝ ꯅꯨꯡꯉꯥꯏꯅ ꯄꯣꯊꯥꯕꯤ ꯍꯧꯕꯗꯨꯗꯅꯦ ꯇꯥꯛꯄꯗꯤ ꯇꯥꯛꯑꯝꯗ꯭ꯔꯦ. ꯅꯪꯅ ꯌꯥꯝ ꯄꯥꯝꯕ ꯌꯨꯕꯤ ꯂꯗꯨ ꯈꯔꯒ ꯂꯩꯕꯥꯛ ꯍꯋꯥꯏ ꯍꯩꯉꯥꯟ ꯈꯔꯒ ꯊꯝꯖꯔꯝꯕꯅꯤ. ꯍꯤꯗꯥꯛꯄꯨꯁꯨꯅꯦ ꯃꯍꯤ ꯍꯣꯡꯖꯔꯝꯕꯅꯤ, ꯍꯤꯗꯥꯛꯁꯨ ꯍꯥꯟꯖꯔꯝꯕꯅꯤ. ꯊꯦꯡꯅꯕꯤꯗꯕ꯭ꯔꯥ?
0: ꯊꯦꯡꯅꯩ, ꯑꯗꯨꯕꯨꯅꯦ
1: ꯑꯍꯥꯡꯕ ꯃꯐꯝꯁꯤꯗꯅꯦ ꯉꯥꯏꯍꯥꯛꯇꯪ ꯄꯣꯊꯥꯈꯤꯁꯤ.
0: ꯊꯝꯕꯥꯂꯤꯀꯥ, ꯅꯪ ꯋꯥꯔꯨꯔꯅꯨ, ꯑꯩꯅ ꯁꯣꯏꯈꯤꯕ ꯈꯔ ꯂꯩꯔꯃꯥꯅꯤ. ꯈꯔ ꯍꯦꯟꯖꯤꯟꯕ ꯌꯥꯎꯔꯝꯒꯅꯤ ꯍꯥꯏꯕꯗꯨꯁꯨ ꯈꯪꯂꯕꯗꯤ ꯉꯥꯛꯅꯕ ꯇꯥꯕꯅꯤ, ꯅꯠꯇ꯭ꯔꯅꯤ?
1: ꯑꯩꯅ ꯂꯥꯛꯆꯔꯝꯕꯗꯣ ꯍꯥꯏꯍꯧꯕ ꯋꯥꯠꯍꯧꯕ ꯋꯥꯍꯩ ꯑꯃꯈꯛꯀꯤꯅꯤ. ꯑꯩꯅ ꯁꯣꯏꯈꯤꯕ ꯂꯥꯟꯈꯤꯕ ꯄꯨꯝꯅꯃꯛ ꯉꯥꯛꯄꯤꯌꯨ.
0: ꯊꯝꯕꯥꯂꯤꯀꯥ,
1: ꯉꯁꯤꯁꯨ ꯑꯃꯨꯛ ꯍꯟꯅ ꯍꯥꯏꯖꯔꯤ, ꯑꯩꯕꯨ ꯉꯥꯛꯄꯤꯌꯨ.
0: ꯑꯗꯨꯝ ꯍꯥꯏꯔꯅꯤ, ꯂꯝ ꯁꯥꯡꯏ, ꯊꯦꯡꯈꯤꯅꯤ, ꯆꯠꯁꯤ ꯍꯥꯏꯕꯅꯤ.
1: ꯂꯩꯀꯣꯜ ꯑꯁꯤ ꯐꯖꯗ꯭ꯔꯥ?
0: ꯐꯖꯩ, ꯂꯩꯁꯥ ꯇꯝꯂꯛꯄꯁꯦ ꯑꯣꯟꯊꯣꯛꯅ ꯐꯖꯈ꯭ꯔꯦ. ꯅꯣꯡꯃ ꯑꯃꯨꯛ ꯂꯥꯛꯁꯤ.
1: ꯅꯨꯡꯁꯤꯗ ꯃꯇꯝꯗꯣ ꯇꯥꯏꯕꯪ ꯄꯥꯟꯕꯒꯤ ꯂꯩꯔꯥꯡ ꯄꯨꯝꯅꯃꯛꯅꯤ ꯑꯩꯅ ꯅꯪꯒꯤ ꯀꯣꯛꯇ ꯆꯥꯏꯊꯈꯤꯕ. ꯂꯩꯔꯥꯡꯁꯤꯡꯗꯣ ꯂꯣꯏꯅ ꯀꯣꯏꯊꯈꯤ. ꯑꯩꯒꯤ ꯊꯝꯃꯣꯏꯗ ꯁꯥꯠꯍꯧꯔꯤꯕ ꯂꯩꯔꯥꯡꯁꯤꯡ ꯑꯁꯤꯗꯤ ꯇꯒꯠ ꯇꯒꯠ ꯇꯦꯛꯇꯨꯅ ꯂꯩꯔꯤꯗꯣ.
0: ꯀꯨꯟꯗꯣ ꯄꯔꯦꯡꯗꯨꯗꯤ ꯀꯪꯂꯕꯁꯨ ꯀꯪꯅ ꯆꯦꯛꯁꯤꯟꯅ ꯊꯝꯃꯤꯗꯥꯏꯅꯦ.
1: ꯊꯦꯡꯉꯦ ꯍꯥꯏꯕꯗꯥꯏ, ꯂꯦꯡꯕꯤꯔꯗ꯭ꯔꯥ?
0: ꯆꯠꯁꯤ ꯊꯝꯕꯥꯂꯤꯀꯥ,
1: ꯑꯩꯕꯨ ꯉꯥꯛꯄꯤꯌꯨ.
0: ꯅꯪꯒꯤꯁꯤꯕꯨ ꯇꯁꯦꯡꯅ ꯀꯥꯏꯅꯔꯁꯤ ꯍꯥꯏꯔꯤꯕ꯭ꯔꯥ?
1: ꯑꯗꯨꯃꯥꯏꯅ ꯉꯥꯛꯄꯤꯈꯤꯕꯗꯥꯏꯅꯦ. ꯀꯥꯏꯅꯔꯦ ꯍꯥꯏꯕꯁꯨ ꯌꯥꯔꯦ, ꯀꯥꯏꯅꯗ꯭ꯔꯤ ꯈꯟꯕꯤꯕꯁꯨ ꯀꯥꯏꯗꯦ. 아무 운하락히니 칼루다 봐도 운하락리바시디 분시 하이바시 아싱악다니
0: 온통하니 눈이 당화이름 하이바도 오이락대니
1: 농줍싱이 아들 행비 아마 망한 신으름 다이기 파자바시 앙악바니 눈비기 분시수 랭바나이다 봐 망한 신이 마시부 룸이 쭉박이래 신나 간진나버 호나리 거우직쇼 아만번에 요신나버 호나리
0: 더말리까 낭 하리두까리노 아이 강이 낭가 운시다 탱나남가와 아이 강함간이 다자디 아도 아이 낭원 와파모마땅디 하이자기 숨나땅이 와파모마땅 야이꼬
1: 아마따나 드라바수 리싱 리싱 하이비바야이 살루키시 하이바 나야탕아 두마땅디 힝악비바다 아래
0: 말까
1: 눈이 따실래 티앵크라가니
0: 나고 내학당 방키시 나디 넌 하이리시바
1: 아이디 장자크라게 하이앵기 타우랑 크라왈하우리 내학당 방비 호키가더라
0: 넌나 에이와이시 하이엔드레
1: Punsi cupa tahu na terlak lebat tubuh ngasih di aigi wajah tabiro nupigi punsi di mangani leh drabu wasak amadi leh jawab mangani amam pada matam puna makta kok non bayati
0: aigi thorang aidi karino
1: aigan ta Brinda bonda cakani. Lagi lagi mayam cak pada ia hura kita ujubani. Ay cale, pambi hoko ko.
0: Ngai ko, amuk te yang kige se lay thorak ko. Tung hanna amuk te yang thorak ko ni nang ba.
1: Ay bungak piyo. Hoji, ay gi oiri ba mai thong ase ut pangam jararo ay bungak piyo.
0: Malika, nati nangi siwo amuk hanna unararo isira.
1: Nanay, ay di!
0: Kaya daw ba?
1: Brindabon, naging amok halak kaya kandre!

0: 그리
1: 그래. 방언받은 아이들 방충공원들로.
0: 허이허이.
1: 아 거기 넘넘받아 나오기 들락대기네.
0: 음흠.
1: 프렘라타나 찾다 숨나카이 인간들이 하는 세우바 와이콤 비하리는 세이랭바 워피는 세랑부터 아주 따뜻해.
0: 음흠. 아도 아한 바기 그 해달에 리스너만나수 이세이세 삭바 호비람바니나 마티엄 땅란 톡비라 디암 누가이니
1: 메담 아도 마디나 크리가니 루피나 삭바로 위에 아이나 좀 해이 뭐에 두고 기가 하게 그냥 그거 짜나르나 세주 따르와니 그냥 뭐 삭바디래 아이자디 아도 마디나 크리가니 메담
0: 호이 아도 루피 세삭비나 삭라가수 아도 코이다라가디 얌 삭나바수 여이과 아도 호이 호이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Si da te kanamu nanti aku birian babu ni si
1: mana mana aku birian pai ni.
2: Minister si, aku menteri.
1: Moy moy gini moy gini.
2: Bor suai ne kahal iba.
1: Matan thada yang kau ne.
2: Menteri si su, aini ohen kiba.
1: Cau dra.
2: Ngai kau ne, masih kau suri dina. Tha tha sederan lai si bu.
1: Masih kau gaya ukurin.
2: Kali matiin pangai no.
0: Ipana payai mado. Handak interview si dia hon sira ane tau waduk ilah punida.
2: Nok pana payai mado.
0: Hoi.
2: Hira. Adu ida makpo. Minister dah hai rasio. Aini dum tau lor ya.
0: Kau ino.
1: Yang ngamni. Aih dia untuk udri ko.
0: Aih dia mau usah degi. Mie unda pautan aja deh dah. Ishan dah ringan tani. Biar bapun sih nak kang biar bunida.
2: Aduh, aku ishun itu iwa bude ini. Ah, mama.
0: Mama angi wahido. Aduh, log tok pun ini payi ko.
2: Mama.
0: Ihe. Bapun daraga mina bapun kelane apa?
2: Mama.
1: Ihe, biar bapun mama angi dia. Koi gitu, koi gitu. Cuma ngani sumdro.
0: Yamkangi wanin si bo.
1: Aduh nubu mie inga saya na channel ni na high kerdu bo. Oh yes.
0: Aduh, matola bni na.
1: Oh
0: ayamu.
1: Ya, sengsi. Aisyu yau siro.
0: Ha.
1: Aisyu yau gila.
0: Yani. Nasi gede. Ayahan tu sengsi ruki gede. Hingga adra kan mati yang pangbiu apa.
1: Pani.
0: Sengsi gede.
1: Oi ma, muka selesai le.
0: Aduh, yang nungai ko, nung matang jawab kan? Wari yang tak ni sana si ko?
1: Ya. Yang
0: nungai ko?
1: Aduh, wari tu panma ke sasi ko? Lepas ke sardi kelak cuma kau malay ba?
2: Tak naik?
1: Hah?
2: Aku ni, asyik dia tak naik. Kau tak nak bersana ni?
1: Aku ni pernah, si boleh ke sana bro?
2: Tidak, sana bersana itu.
1: Aduh, ni mungkin saya tidak ini masih ke sana ini kelim.
2: Tak naik. Asyik bukan aku yang kau yang kimi.
1: Masih, aku kena rupasi.
2: Kau itu lagi, hari ini kau itu lagi.
1: Minitara mengamuk kima mangi.
2: As, tani ngangu aja tiba.
1: Kau ini nubirin bapu wangang napa nungai itu napa ngangang nampu ani. Hujik tinggal itu naha mani.
2: Hujik itu.
1: Nanti esok kan ano.
2: Lesha abini kau ino.
1: Era lesha abini buat esok kangi dah ina kangi ina mari zanam kundili do.
2: Oh, mai pun siwari do.
1: Oh ya.
2: Tak nai, mai pun siwari sih ko.
1: Tak
2: buat di tinu sihan ini do.
1: Aisyu untuk takin.
2: Cici, hai ini tau nai.
1: Aisyu untuk takin.
2: Makin lagi pun masih minum yang saya.
1: Mana
2: tika si tiak terukannya yang wah tak kerap.
1: Ngaku. Mana tika tiak terukat Taiwan. Aduh di mui masih minum sendu loi na tiak syaraman. Mana ngah saya tiak tak minum.
2: Aduh mana ekang diri kau tak kena. Ngaku tak kena. Iya, ini tiang mungkin ini. Aduh saya tak kena. Cepat. Si di buku ti loko ti.
1: Ngaku ni, aku berana hai tuwa.
2: Aiyu di udri dah.
1: Kau hidup loko ni.
2: Mina semua, hanya bayuan. Kau ini hidup tu tiada problemnya. Aih tiu tiri kau, mina semua hanya bayuan.
1: Tera, biarin bapu mina, ngan apa bapu? Biarin bapu na, cilem heaven nu pisibu, kailam day no kailai kai day no kanai macam.
2: Aini pisilai kanai ba? Hah? Aini pisilai kanai?
1: Hei, biarin bapu, mina semua pangang ngan apa bayuan ni dah.
2: Hah? Mina semua hanya ba?
1: Aduh ni biarin bapu, mina ngan apa yasdi mau alorun? Si nung menua tini si.
2: Kai ba?
1: Tapi kaya hanya bela isu cuma upagi ni.
2: Oh, mana saya tu?
1: Oh.
2: Tak kena, ayah tengah, saya jadi minyak hari ni, kau buka, tak kena, ayah yau lekau, ayah yau le tak kena,
1: yau le yau le, kau kau dah beri mabah,
2: tak kena, asyik dia buka, cek nanau gigi, si tu lady,
1: ayah
2: nene, tak kena gigi yang nene buat macam mana siaman,
1: sih,
2: ayah ni siaman ni asyik ni tak kena, ayah yau lekau, ayah yau le tak kena, ayah
1: yau le, rei bunga, ayah siapa kang ni nene pakang. Icini naum ayam gay, na halu orang pergi icini naum ayam sih siapa sahabat orang gay je, hina gay itu na kang bayi wani, aduh kemana sih? Si dia lahir dia gay na. Mama itu kan na noksi lakni ko, hey gua, na sahih bok siapa itu benang na migi sembi ni gay na, nang na sahih entah na sembi ko ko. Hihi.
3: Lao, kalau hendak lepas jangan cibo. Sondalah hai bini, nang buah. Kau nasi buah.
2: Kau nasi dulu ta.
3: Kau dulu ke?
2: Anak urus sih, urus sih. Pengai dah high school nang na.
3: Oh, pasal benda sakdo. Udah di lay bangam dapa.
2: Si urus sih buah. Emo.
3: Kau dulu ke?
2: Ay, aku itu mending ngasih suka itu nang he. As, kumpam mekang itu dina apa?
3: Kau ikhun lagi.
2: Ay, iman abdul ilah itu lalu gerga. Kaya awan thule kumpra.
3: Is, asi buah ni kau nang.
2: Asing bini.
3: Oh, ay dia kau mana kau itu tuh nang pada ni. Kau dok songi mana kita nang ni.
2: Kau ikhun lagi.
3: Namang pa unarung ke kumam ibani. Ai pa kum to kuma do. No ton leori poni bungo.
2: Ai nang do no dam priwe de ngamdri.
3: Ai gi se. Ai gi se priwe be wa pham nati.
4: 미오이 베기 맞다 말면 말래. 아이네 인칼락바 스쿨 가리네. 콜레스 가락보다 오렴나버디. 아코 이만한 바봉나. 다모나 이부 포베야. 아이 아이 맞담도기 이사기 피레 와칼. 마뽕 파드리비도. 아이 하우직 디나트레.
2: 난 까리 와라봐.
4: 오 아이스 에메 바스터로비네.
2: 오이네 강해네. 난 에메 바스터로시부대 강해봐.
4: 강드리. 강대보드 내니 낭세. 이 빵다빵바 풍방나밤 해 야울바세.
2: 아 신호이다. 아이기세 아빵바 풍방나바이 와나떼. 아이 코일람덤 지기차나 비임레버니. 아이는가 시수와 이코이 다모다 이때마다 아이는 막 호이 막하다 나우티 사람들이버세. 아이는 막 호이 디시플린 올리버니. 아이는 그리고 뭐카라 캉우레 하이루레드나 해달리 급배야버나 띠니시나. 오
4: 산에비 양 캉배와니.
2: 신호이다.
4: 내 발에 양 캉배와니.
2: 오 야래 그 도기는 뭐. 난 지금 가는다보다 샤우디 깐그래는
4: 좀. 아이비 쇼가 리가이나.
2: 생 뭐니?
4: 난기 뚜민 뚜밀레비 몽시데 사우라 이베니 하이비시디야. 이스 마사나 가져디네세야.
2: 예예.
4: 나쿵아이코. 난기 시부. 아이네나 보고이 딴딴나 바탈리 바가이드라.
2: 신우이다.
4: 데 탈리 브라바.
2: 아디 와나 띠니.
4: 그도 우리 사고라 이니.
2: 아이 아이 사이 신토라 밀레 띠니다. 누 시부 마카 봉세. 아이케 아밤디도 보이와니.
4: 비모알. 난기 와가. 난기 몽세. 아이비 마탄 보나막도 고이덕 사고라리.
2: 신우이다.
4: 벵글로데 레잉에디수. 우나 시부 하르디 아프리 칼레이 아둘레이 아달레이나 파리니 부나막토 라이타밍에기니 칸톡나르시 아두나 하우지데 프리 칼레이 테드나
2: 아이기 타보게 프리 칼레이 시디
4: 아두나 카나르 상이바
2: 아 아두 와데이 칸데 아이기 부라이 푸즈나 파바 파샤 푸즈나 타바 와스드 와름부디 에코이 테모가 담고레 시디
4: 와 펌세 아이니나 코데람부도 더 수호도 크라브니다
2: 아이니 수 너무도 푸즈나 하이 크르다이나
4: 아이코니
2: 그도록이
4: 왁스 미니스터가 아코이타 뭐가 깜는 티네 캉브라
2: 신우이다 아이부 모두 캉가까이도 하이브놈 네이버
4: 오코이타 모다네야 왁스 미니스터도 하이네비오 하이드네 미얌낙바
2: 예
4: 아이 네이버 사쿠자니코 아이
2: 그리야
4: 잉오 난기사나 버신파마마 팡옥드라바디 누이마 반데 테크니컬 탐바기 형네비 아마 반데 타박도 우자그라기 하라카니도 비몬 아이부 하니가 노비몬
2: 오 나는가시 아이부는 실라와는 거를 세두기도 먹더라. 하. 나 대두기도 먹더라니.
4: 난 아이부 락토는 칸 게 누게도 오게.
2: 아이는 불 락토는 숙한 칸데니 신호이다.
4: 아디디. 아이 나이비야 비우고.
2: 예. 예고 신호이다.
4: 그대로게.
2: 아이. 아이 코에니기 와 펌데디 아이 샤나 피럽로 웅어미. 아두부. 아이부 삐잉에 되게 나고 미래바. 아이 담모스 이때 여기 펌데디 아이. 한가는 가데 뭐 시에 뭐가 뭐 신호이다.
4: 비모원. 리자비암 오이가노
2: 시아르세 또
4: 김미나 바헤베세 리자비암 오이 파티고
2: 꼬시게 들어오게 신호이다 사이구나도 이 꼬치 오고랑 누가 보고 할수 그걸 사지게 들어오게
4: 스카이노 와부 혹동 나가 루션 바나이다 봐 마야브라
2: 그러니
4: 낭나 오나보다 와가다보다 혹시 애교 오나보다 이때 낭 와로이드나
2: 예
4: 하띠 낭나 너이 따먹게 이때 이마가다 와 밤새 혹동보다 까리까리게
2: 봐 신호이다
4: 하띠 낭무 모이나 하라다 해버니 낭보
2: 와지 완전 난 생각 나봐 이까이 가나 볼래 김에 하띠 낭보 앞이 방황하고 자로 낭보
4: 아픽 병강 사월이기 아드는 타복도 칼락대 니가 반도 봐
2: 아기 타봐 칼락대 칼락대 거인
4: 아드디 아빵 버그와니
2: 부모 신호이다 두어지 거 들어 개낭 뭐 마시
5: 타비레 슈망리라 둘시 아한 바사룩 릴라 사나비키바 람징바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 기 릴라 루이싱 하우지가 묵타비르시 라이 메움 라다처렌 서르메나 콩바 기타르

0: 따비리버 콰이뿜나 먹부 콩강기 더럽나 따람나 옥절이 이봉어 육바요비래
1: 어허이 역자를 이세베마
0: 랭신미시
1: 파니파니 세베마
0: 나시디에 거기 더럼시기 아로이버 와리와타이다 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 Act 2007 하리바 시기 마탕다 와리와타야 마슈 마얌기다막 랑제리봉어 아도막부 아한바시디 쇼이범 토이바싱나 석바 콩좀 빠르바기 사히익시 마티에카 마타미나라가 나시기 쿵강기 토름시 홍독시
1: 파니파니 세베마
0: 나시에코기 토름시다 석비가 다우리바 콩좀 빠르바기 마탕시 모이랑 깡레롤다 토이비나 로이 까락바기 마탕니 마시하나 타미나시
1: 타미나시 세베마
2: 마니푸르 사나 레이 마요 싱나코

가보다토이비나 타훔 수질락 러버간다 모이랑 탕징나 토이비기 릴라신낙실레 에나 만아이신기 와칸데핵 비비르리니 주브라자도 깜도우리 소바두대기 할락부들 주브라제도 마마또나 구동할가 동제이 터금사부 빠르던나 구동팔링의 망하던나 마마부시제 망하쿠이도 미때디 비랑도 시엔차르가 주브라제기 만나가두데 마샤기 마샤투 비르더나 나우디 사두노 파머린 파미바 마마신기 마락대기 토이비 복제비 마마네 인쿠랑 비디 마마두디 마샤기 마샤

마탕다 목타비르시 농시비타 켈레 필마시다기 난디 소리에마디 로메시 아니기 아픈바 콘질다 조이 쿠마르나 세링바 세이랑바나 고피에마숭 콘조이 쿠마르

나하롤기 건절 토롬 다비리 마칼마틸기 토롬까야 산독두네 다한저리바시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아이 채널드기니 허우지가목공파마시다 부두네 락처리 동안동안바 세이석바싱드기 로쿠쩌바기드 코돌기 아한바다 다비라시 아샤보슬리드기 기드마

ꯂꯇꯥ ꯃꯪꯒꯦꯁꯀꯔꯒꯤ ꯅꯥꯏꯇꯣꯝ ꯈꯣꯟꯖꯦꯜꯗ ꯒꯤꯠ ꯑꯃ ꯇꯥꯕꯤꯔꯤ ꯃꯊꯪꯗ ꯑꯃꯨꯛ ꯇꯥꯕꯤꯔꯁꯤ ꯃꯨꯀꯦꯁ ꯑꯃꯗꯤ ꯂꯇꯥ ꯃꯪꯒꯦꯁꯀꯔ ꯑꯅꯤꯒꯤ ꯈꯣꯟꯖꯦꯜꯗ ꯒꯤꯠ ꯑꯃ